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정부는 다카이치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유엔 총회가 개최 중인 미국 뉴욕에서 일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정식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짧은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래 처음입니다. 또 정식 회담은 지난 3월 다카이치 수상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한 이래 열리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도널드가 일미 동맹에 매우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아시아도 포함해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일미 동맹의 공고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일미 관계에 대해 AI나 반도체, 중요 광물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전 보장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강화를 더욱 도모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이 7년 연속으로 최대 대미 투자국인 것 등을 설명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안보면에서는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강화를 향한 대처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세와 관련해 양 정상은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경제 안보를 포함한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계속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이 ICC에 대해 언급하고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을 토대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조선 정세에 대해 핵 미사일 문제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담에서는 그 밖에도 국제금융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최근 제재 등으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반미적이고 사악한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라고 주장하며 회원국에게 탈퇴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22일에 가진 연설에서 아카네 토모코 씨가 소장을 맡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우리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않는 반미적이고 사악한 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로 인해 미군 병사 등이 수사를 받거나 본보기를 위한 재판을 받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ICC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즉시 이 불량한 자의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탈퇴하도록 요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아카네 소장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ICC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AI 개발과 관련해 미국은 AI를 관리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말해 각국의 주권을 넘어 AI를 규제하려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향후 AI를 SI, 슈퍼지능이라고 부르겠다며 SI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중국과 그 밖의 국가를 크게 리드하고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나는 산업혁명을 웃도는 기술의 성장을 억누를 생각은 없다고 말해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법무부 등 법 집행기관을 통해 주의 깊게 감시해 갈 것이라며 안전성에도 배려한 형태로 세계를 리드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25호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도와 이즈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재해와 강해 범람에 의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피해도 잇따라 23일 오전 10시 시점에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 이바라키현에서 500여 채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강한 세력으로 접근한 태풍 25호의 영향으로 이즈제도와 간도에는 장시간에 걸쳐 발달한 비구름이 걸려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이즈제도의 오시마마치에는 21일에 한때 레벨 5 토사재해 특별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즈 오시마의 48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832mm로 예년에 9월 한 달분의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4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지바현 이치하라시의 우시쿠에서 392.5mm 등 모두 8개 지점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아 가나가와현과 치바현을 중심으로 토사재해와 강해 범람이 잇따랐습니다. 이 폭우로 치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는 토사재해가 잇따라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계속해서 수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G7 주요 7개국 외상회의가 뉴욕에서 열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도 태평양 등의 지역 정세와 관련해 연대해 대응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또 중동 정세에 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를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0: 북조선이 20일에 실시했다고 밝힌 신형 무기 시험과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극초음속 비행 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의 개량형으로 최종 비행거리가 약 1000km에 달해 일본의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남자 하키 경기 전에 경기장에서 한국 국가 대신 북조선의 국가가 흘러나온 문제와 관련해 대회조직위원회는 한국 선수단에 문서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0: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서영경,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でございます.
3: 맛있어.
2: 탐, 유기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でございます.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3: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2: 탐은 ゆうき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でございます.
3: 맛있어.
2: 탐은 ゆうき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또
0: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시마시다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타리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타리는 태형의 어미 태를 타리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 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で
0: 는 홋카이도에서
5: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오시다리 온천에 하이따리 시타이데스.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5: 하이킹을 오시다리
0: 는
5: 하이킹을 오스루.
0: 하이킹을 하다의 타리형이고요.
5: 온천에 하이따리
0: 는
5: 온천에 하이루.
0: 온천에 들어가다의 타리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5: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5: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타리형은
5: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5: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타리형은
5: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맛있어.
0: 맛있어는 맛있겠다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5: 오이시라고
0: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라고 말할 때는
5: 오이소라고
0: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3: 오이소.
2: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7: そうだったの。
4: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정부는 다카이치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UN 총회가 개최 중인 미국 뉴욕에서 일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정식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짧은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래 처음입니다. 또 정식 회담은 지난 3월 다카이치 수상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한 이래 열리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도널드가 일미 동맹에 매우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아시아도 포함해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일미 동맹의 공고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일미 관계에 대해 AI나 반도체, 중요 광물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전 보장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강화를 더욱 도모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이 7년 연속으로 최대 대미 투자국인 것 등을 설명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안보면에서는 일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강화를 향한 대처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세와 관련해 양 정상은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경제 안보를 포함한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계속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이 ICC에 대해 언급하고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을 토대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조선 정세에 대해 핵 미사일 문제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담에서는 그 밖에도 국제금융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최근 제재 등으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반미적이고 사악한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라고 주장하며 회원국에게 탈퇴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22일에 가진 연설에서 아카네 토모코 씨가 소장을 맡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우리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않는 반미적이고 사악한 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로 인해 미군 병사 등이 수사를 받거나 본보기를 위한 재판을 받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ICC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즉시 이 불량한 자의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탈퇴하도록 요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아카네 소장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ICC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AI 개발과 관련해 미국은 AI를 관리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말해 각국의 주권을 넘어 AI를 규제하려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향후 AI를 SI, 슈퍼지능이라고 부르겠다며 SI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중국과 그 밖의 국가를 크게 리드하고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나는 산업혁명을 웃도는 기술의 성장을 억누를 생각은 없다고 말해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법무부 등 법 집행기관을 통해 주의 깊게 감시해갈 것이라며 안전성에도 배려한 형태로 세계를 리드해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25호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도와 이즈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재해와 강해 범람에 의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피해도 잇따라 23일 오전 10시 시점에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 이바라키현에서 500여 채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강한 세력으로 접근한 태풍 25호의 영향으로 이즈제도와 간도에는 장시간에 걸쳐 발달한 비구름이 걸려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이즈제도의 오시마마치에는 21일에 한때 레벨 5 토사재해 특별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즈 오시마의 48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832mm로 예년에 9월 한 달분의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4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지바현 이치하라시의 우시쿠에서 392.5mm 등 모두 8개 지점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아 가나가와현과 지바현을 중심으로 토사재해와 강해 범람이 잇따랐습니다. 이 폭우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는 토사재해가 잇따라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계속해서 수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G7, 주요 7개국 외상회의가 뉴욕에서 열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도 태평양 등의 지역 정세와 관련해 연대해 대응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또 중동 정세에 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를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0: 북조선이 20일에 실시했다고 밝힌 신형 무기 시험과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극초음속 비행 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의 개량형으로 최종 비행거리가 약 1000km에 달해 일본의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남자 하키 경기 전에 경기장에서 한국 국가 대신 북조선의 국가가 흘러나온 문제와 관련해 대회조직위원회는 한국 선수단에 문서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0: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서영경,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데 왔다노?
4: 베트남데스.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키산토 도코데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데스.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3: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3: おいしそう。
4: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3: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3: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정부는 다카이치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유엔 총회가 개최 중인 미국 뉴욕에서 일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정식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짧은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래 처음입니다. 또 정식 회담은 지난 3월 다카이치 수상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한 이래 열리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도널드가 일미 동맹에 매우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아시아도 포함해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일미 동맹의 공고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일미 관계에 대해 AI나 반도체, 중요 광물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전보장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강화를 더욱 도모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이 7년 연속으로 최대 대미 투자국인 것 등을 설명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안보 면에서는 일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강화를 향한 대처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세와 관련해 양 정상은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경제 안보를 포함한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계속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이 ICC에 대해 언급하고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을 토대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조선 정세에 대해 핵 미사일 문제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담에서는 그 밖에도 국제 금융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최근 제재 등으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반미적이고 사악한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라고 주장하며 회원국에게 탈퇴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22일에 가진 연설에서 아카네 토모코 씨가 소장을 맡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우리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않는 반미적이고 사악한 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로 인해 미군 병사 등이 수사를 받거나 본보기를 위한 재판을 받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ICC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즉시 이 불량한 자의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탈퇴하도록 요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아카네 소장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ICC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AI 개발과 관련해 미국은 AI를 관리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말해 각국의 주권을 넘어 AI를 규제하려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향후 AI를 SI, 슈퍼지능이라고 부르겠다며 SI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중국과 그 밖의 국가를 크게 리드하고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나는 산업혁명을 웃도는 기술의 성장을 억누를 생각은 없다고 말해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법무부 등 법 집행기관을 통해 주의 깊게 감시해 갈 것이라며 안전성에도 배려한 형태로 세계를 리드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25호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도와 이즈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재해와 강의 범람에 의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피해도 잇따라 23일 오전 10시 시점에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 이바라키현에서 500여 채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강한 세력으로 접근한 태풍 25호의 영향으로 이즈제도와 간도에는 장시간에 걸쳐 발달한 비구름이 걸려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이즈제도의 오시마마치에는 21일에 한때 레벨 5 토사재해 특별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즈 오시마의 48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832mm로 예년에 9월 한 달분의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4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지바현 이치하라시의 우시쿠에서 392.5mm 등 모두 8개 지점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아 가나가와현과 지바현을 중심으로 토사재해와 강의 범람이 잇따랐습니다. 이 폭우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는 토사재해가 잇따라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계속해서 수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G7 주요 7개국 외상회의가 뉴욕에서 열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도 태평양 등의 지역 정세와 관련해 연대해 대응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또 중동 정세에 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를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0: 북조선이 20일에 실시했다고 밝힌 신형 무기 시험과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극초음속 비행 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의 개량형으로 최종 비행거리가 약 1000km에 달해 일본의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남자 하키 경기 전에 경기장에서 한국 국가 대신 북조선의 국가가 흘러나온 문제와 관련해 대회조직위원회는 한국 선수단에 문서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0: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서영경,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4: 베트남です.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우키산토 どこで会ったの?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키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 유키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또
0: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시마시다는
0: 했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타리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타리는 태형의 어미 태를 타리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 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7: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7: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7: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たり형이고요.
7: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7: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たり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7: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たり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7: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たり형은
7: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7: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たり형은
7: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7: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7: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7: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8: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 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この放送は NHK ワールド国際放送ラジオ日本です。東京からお送りします。
1: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
2: 여기는 NHK World Japan Korean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정부는 다카이치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유엔 총회가 개최 중인 미국 뉴욕에서 일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정식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짧은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래 처음입니다. 또 정식 회담은 지난 3월 다카이치 수상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한 이래 열리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도널드가 일미 동맹에 매우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아시아도 포함해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일미 동맹의 공고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일미 관계에 대해 AI나 반도체, 중요 광물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전보장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강화를 더욱 도모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이 7년 연속으로 최대 대미 투자국인 것 등을 설명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안보 면에서는 일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강화를 향한 대처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세와 관련해 양 정상은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경제 안보를 포함한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계속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이 ICC에 대해 언급하고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을 토대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조선 정세에 대해 핵 미사일 문제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담에서는 그 밖에도 국제 금융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최근 제재 등으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반미적이고 사악한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라고 주장하며 회원국에게 탈퇴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22일에 가진 연설에서 아카네 토모코 씨가 소장을 맡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우리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않는 반미적이고 사악한 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로 인해 미군 병사 등이 수사를 받거나 본보기를 위한 재판을 받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ICC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즉시 이 불량한 자의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탈퇴하도록 요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아카네 소장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ICC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AI 개발과 관련해 미국은 AI를 관리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말해 각국의 주권을 넘어 AI를 규제하려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향후 AI를 SI, 슈퍼지능이라고 부르기

0: 제도와 이즈 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 재해와 강의 범람에 의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피해도 잇따라 23일 오전 10시 시점에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 이바라키현에서 500여 채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강한 세력으로 접근한 태풍 25호의 영향으로 이즈 제도와 칸토에는 장시간에 걸쳐 발달한 비구름이 걸려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이즈 제도의 오오시마마치에는 21일에 한때 레벨 5 토사재해 특별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즈 오오시마의 48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832mm로 예년에 9월 한 달분의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4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치바현 이치하라시의 우시쿠에서 392.5mm 등 모두 8개 지점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아 가나가와현과 치바현을 중심으로 토사재해와 강의 범람이 잇따랐습니다. 이 폭우로 치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는 토사재해가 잇따라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계속해서 수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G7, 주요 7개국 외상회의가 뉴욕에서 열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도 태평양 등의 지역 정세와 관련해 연대해 대응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또 중동 정세에 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를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0: 북조선이 20일에 실시했다고 밝힌 신형 무기 시험과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극초음속 비행 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의 개량형으로 최종 비행거리가 약 1000km에 달해 일본의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남자 하키 경기 전에 경기장에서 한국 국가 대신 북조선의 국가가 흘러나온 문제와 관련해 대회조직위원회는 한국 선수단에 문서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0: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서영경,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3: 오이시소.
2: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아타노? 베트남 데스.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타리 오돗타리 시마시타.
3: そうだったの。
2: 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でございます.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2: 탐, 유키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2: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2: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2: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はい. 유키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2: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3: 一緒に는
0: 같이,
3: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3: 歌う의
0: 어미가
3: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3: 踊ったり
0: 또 춤을 추다,
3: 踊る의
0: 어미가
3: たり가
0: 된 거죠.
3: しました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3: たり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태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3: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4: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3: 홋카이도で는
0: 홋카이도에서
3: 何をしますか?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4: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3: 하이킹をしたり는 하이킹を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たり형이고요.
3: 온천に入ったり는 온천に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たり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3: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たり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3: 買い物をする
0: 하다의 다리형은
3: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3: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다리형은
3: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3: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3: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3: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おいしそう。
5: ダ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2: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5: そうだったの。
2: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6: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 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정부는 다카이치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유엔 총회가 개최 중인 미국 뉴욕에서 일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정식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짧은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래 처음입니다. 또 정식 회담은 지난 3월 다카이치 수상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한 이래 열리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도널드가 일미 동맹에 매우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아시아도 포함해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일미 동맹의 공고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일미 관계에 대해 AI나 반도체, 중요 광물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전보장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강화를 더욱 도모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이 7년 연속으로 최대 대미 투자국인 것 등을 설명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안보면에서는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강화를 향한 대처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세와 관련해 양 정상은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경제 안보를 포함한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계속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이 ICC에 대해 언급하고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을 토대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조선 정세에 대해 핵 미사일 문제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담에서는 그 밖에도 국제금융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최근 제재 등으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반미적이고 사악한 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라고 주장하며 회원국에게 탈퇴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22일에 가진 연설에서 아카네 토모코 씨가 소장을 맡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우리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않는 반미적이고 사악한 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로 인해 미군 병사 등이 수사를 받거나 본보기를 위한 재판을 받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ICC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즉시 이 불량한 자의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탈퇴하도록 요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아카네 소장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ICC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AI 개발과 관련해 미국은 AI를 관리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말해 각국의 주권을 넘어 AI를 규제하려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향후 AI를 SI, 슈퍼지능이라고 부르겠다며 SI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중국과 그 밖의 국가를 크게 리드하고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나는 산업혁명을 웃도는 기술의 성장을 억누를 생각은 없다고 말해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법무부 등 법 집행기관을 통해 주의 깊게 감시해 갈 것이라며 안전성에도 배려한 형태로 세계를 리드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25호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토와 이즈 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 재해와 강해 범람에 의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피해도 잇따라 23일 오전 10시 시점에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 이바라키현에서 500여 채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강한 세력으로 접근한 태풍 25호의 영향으로 이즈 제도와 간토에는 장시간에 걸쳐 발달한 비구름이 걸려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이즈 제도의 오시마마치에는 21일에 한때 레벨 5 토사재해 특별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즈 오시마의 48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832mm로 예년에 9월 한 달분의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4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지바현 이치하라시의 우시쿠에서 392.5mm 등 모두 8개 지점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아 가나가와현과 지바현을 중심으로 토사재해와 강해 범람이 잇따랐습니다. 이 폭우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는 토사재해가 잇따라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계속해서 수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G7, 주요 7개국 외상회의가 뉴욕에서 열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도 태평양 등의 지역 정세와 관련해 연대해 대응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또 중동 정세에 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를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0: 북조선이 20일에 실시했다고 밝힌 신형 무기 시험과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극초음속 비행 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의 개량형으로 최종 비행거리가 약 1000km에 달해 일본의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남자 하키 경기 전에 경기장에서 한국 국가 대신 북조선의 국가가 흘러나온 문제와 관련해 대회조직위원회는 한국 선수단에 문서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0: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서영경,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3: 맛있어.
2: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4: 베트남에 데스.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3: そうだったの。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3: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2: 탐은 유우키산토 도코 데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산이 아이타이데스.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3: 맛있어.
2: 탐은 유키산토 도코 데 왔다노?
4: 베트남です.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 유키산이 아이타이데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이쇼니는
0: 같이,
5: 우탔다리는
0: 노래를 부르다,
5: 우타우의
0: 어미가
5: 다리가
0: 된 형태입니다.
5: 오돗다리
0: 또 춤을 추다,
5: 오도르의
0: 어미가
5: 다리가
0: 된 거죠.
5: 시마시다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타리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타리는 태형의 어미 태를 타리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돗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돗따리 시마시다.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다.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 온천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7: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7: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7: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たり형이고요.
7: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7: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たり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7: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たり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7: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たり형은
7: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7: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たり형은
7: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맛있어.
0: 맛있어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7: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7: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8: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3: 오이소.
2: 다음 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8: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정부는 다카이치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UN 총회가 개최 중인 미국 뉴욕에서 일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정식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짧은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래 처음입니다. 또 정식 회담은 지난 3월 다카이치 수상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한 이래 열리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도널드가 일미 동맹에 매우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아시아도 포함해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일미 동맹의 공고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일미 관계에 대해 AI나 반도체, 중요 광물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전 보장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강화를 더욱 도모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이 7년 연속으로 최대 대미 투자국인 것 등을 설명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안보면에서는 일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강화를 향한 대처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세와 관련해 양 정상은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경제 안보를 포함한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계속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이 ICC에 대해 언급하고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을 토대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조선 정세에 대해 핵 미사일 문제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담에서는 그 밖에도 국제금융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최근 제재 등으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반미적이고 사악한 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라고 주장하며 회원국에게 탈퇴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22일에 가진 연설에서 아카네 토모코 씨가 소장을 맡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우리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않는 반미적이고 사악한 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로 인해 미군 병사 등이 수사를 받거나 본보기를 위한 재판을 받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ICC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즉시 이 불량한 자의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탈퇴하도록 요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아카네 소장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ICC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AI 개발과 관련해 미국은 AI를 관리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말해 각국의 주권을 넘어 AI를 규제하려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향후 AI를 SI, 슈퍼지능이라고 부르겠다며 SI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중국과 그 밖의 국가를 크게 리드하고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나는 산업혁명을 웃도는 기술의 성장을 억누를 생각은 없다고 말해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법무부 등 법 집행기관을 통해 주의 깊게 감시해 갈 것이라며 안전성에도 배려한 형태로 세계를 리드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25호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도와 이즈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재해와 강해 범람에 의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피해도 잇따라 23일 오전 10시 시점에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 이바라키현에서 500여 채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강한 세력으로 접근한 태풍 25호의 영향으로 이즈제도와 칸토에는 장시간에 걸쳐 발달한 비구름이 걸려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이즈제도의 오시마마치에는 21일에 한때 레벨 5 토사재해 특별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즈 오시마의 48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832mm로 예년에 9월 한 달분의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4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치바현 이치하라시의 우시쿠에서 392.5mm 등 모두 8개 지점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아 가나가와현과 치바현을 중심으로 토사재해와 강해 범람이 잇따랐습니다. 이 폭우로 치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는 토사재해가 잇따라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계속해서 수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G7, 주요 7개국 외상회의가 뉴욕에서 열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도 태평양 등의 지역 정세와 관련해 연대해 대응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또 중동 정세에 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를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0: 북조선이 20일에 실시했다고 밝힌 신형 무기 시험과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극초음속 비행 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의 개량형으로 최종 비행거리가 약 1000km에 달해 일본의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남자 하키 경기 전에 경기장에서 한국 국가 대신 북조선의 국가가 흘러나온 문제와 관련해 대회조직위원회는 한국 선수단에 문서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0: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서영경,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데 왔다노?
4: 베트남데스.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주머니파르페를들고나왔습니다。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0: メロンパルペ입니다。
1: 그걸본탐이
2: おいしそう。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먹으면서미아가묻습니다.
3: 탐, 유키산토 도코데 왔다노?
0: 탐, 유키씨하고어디에서만났어?
1: 탐이대답합니다.
4: 베트남데스.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보란티아를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자원봉사를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거나했어요.
1: 그말을듣고미아는
3: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탐이말합니다。
4: 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네。ゆうき씨를만나고싶어요。
1: 탐은ゆうき하고같이아이들과함께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거나하면서아주즐거웠나봅니다。
0: 탐이ゆうき하고다시만날수있었으면좋겠네요。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
3: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중요표현은같이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거나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배우면전에한일이나앞으로할일등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一緒に
0: 는같이。
5: 歌ったり
0: 는노래를부르다。
5: 歌う
0: 의어미가
5: ったり
0: 가된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
0: 또춤을추다
5: 踊る
0: 의어미가
5: たり
0: 가된거죠
5: しました
0: 는했어요입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여러행위중에서몇가지를예를들어말할때는동사의
5: たり
0: 형태를사용합니다동사의たり는태형의어미태를たり로바꾸면되죠
1: 오늘의중요표현에서는탐과유키가베트남에서여러가지같이한것중에서노래를부른것과춤을춘것두가지를예로들어서우따따리오도따리라고한것이군요
0: 그렇죠과거에한일이니까뒤에했어요
5: しました
0: 를붙인거죠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우따따리오도따리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앞으로홋카이도에가려는관광객이여러가지하고싶은것을얘기하는대화를들어보세요。
6: 北海道で何をしますか？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뭘할거예요
5: 홋카이도で
0: 는 홋카이도에서
7: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7: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7: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탈의형이고요.
7: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7: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탈의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7: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7: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다리형은
7: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7: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탈의형은
7: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7: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7: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7: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ダム、ゆうき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정부는 다카이치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유엔 총회가 개최 중인 미국 뉴욕에서 일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정식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짧은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래 처음입니다. 또 정식 회담은 지난 3월 다카이치 수상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한 이래 열리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도널드가 일미 동맹에 매우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아시아도 포함해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일미 동맹의 공고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일미 관계에 대해 AI나 반도체, 중요 광물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전보장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강화를 더욱 도모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이 7년 연속으로 최대 대미 투자국인 것 등을 설명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안보면에서는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강화를 향한 대처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세와 관련해 양 정상은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경제 안보를 포함한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계속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이 ICC에 대해 언급하고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을 토대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조선 정세에 대해 핵 미사일 문제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담에서는 그 밖에도 국제금융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최근 제재 등으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반미적이고 사악한 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라고 주장하며 회원국에게 탈퇴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22일에 가진 연설에서 아카네 토모코 씨가 소장을 맡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우리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않는 반미적이고 사악한 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로 인해 미군 병사 등이 수사를 받거나 본보기를 위한 재판을 받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ICC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즉시 이 불량한 자의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탈퇴하도록 요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아카네 소장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ICC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AI 개발과 관련해 미국은 AI를 관리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말해 각국의 주권을 넘어 AI를 규제하려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향후 AI를 SI, 슈퍼지능이라고 부르겠다며 SI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중국과 그 밖의 국가를 크게 리드하고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나는 산업혁명을 웃도는 기술의 성장을 억누를 생각은 없다고 말해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법무부 등 법 집행기관을 통해 주의 깊게 감시해 갈 것이라며 안전성에도 배려한 형태로 세계를 리드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25호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도와 이즈 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 재해와 강해 범람에 의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피해도 잇따라 23일 오전 10시 시점에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 이바라키현에서 500여 채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강한 세력으로 접근한 태풍 25호의 영향으로 이즈 제도와 간도에는 장시간에 걸쳐 발달한 비구름이 걸려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이즈 제도

0: 을 중심으로 토사재해와 강의 범람이 잇따랐습니다. 이 폭우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는 토사재해가 잇따라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계속해서 수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G7, 주요 7개국 외상회의가 뉴욕에서 열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지역 인도태평양 등의 지역 정세와 관련해 연대해 대응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또 중동 정세에 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0: 북조선이 20일에 실시했다고 밝힌 신형 무기 시험과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극초음속 비행 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의 개량형으로 최종 비행거리가 약 1000km에 달해 일본의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남자 하키 경기 전에 경기장에서 한국 국가 대신 북조선의 국가가 흘러나온 문제와 관련해 대회조직위원회는 한국 선수단에 문서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0: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다카이치 수상이 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서영경,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4: 베트남 데스.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3: そうだったの。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우키산토 도코데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보란티아를 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있죠.
1: 메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2: 다무, 유키산토 도코데 왔다노?
3: 베트남です.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3: はい。 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3: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一緒に는
0: 같이,
4: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4: 歌う의
0: 어미가
4: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4: 踊ったり
0: 또 춤을 추다,
4: 踊る의
0: 어미가
4: たり가
0: 된 거죠.
4: しました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4: たり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태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5: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4: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5: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5: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4: 홋카이도で는
0: 홋카이도에서
4: 何をしますか?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5: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4: 하이킹をしたり는 하이킹을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たり형이고요.
4: 온천に入ったり는 온천に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たり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4: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たり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4: 買い物をする
0: 하다의 たり형은
4: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4: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たり형은
4: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맛있어.
4: 맛있어는
0: 맛있겠다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4: 오이시라고
0: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라고 말할 때는
4: 오이소라고
0: 합니다.
5: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7: おいしそう。
2: ダ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3: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1: そうだったの。
3: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6: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5: 이어서가이도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탐이멜론파르페를먹었는데요그래서오늘은일본의단과자에대해소개해드리겠습니다
5: 일본에는화과자나양과자등아주다양한과자가있는데요
0: 그렇죠양과자중에는스펀지케이크에생크림이나딸기를얹은쇼트케이크처럼일본에서고안해낸것도많죠대표적인화과자로는떡이나쌀과자만주가있는데요여름에는빙수겨울에는하트달콤하게조린단팥죽등계절마다맛볼수있는것도많습니다겉모양을중시하는것도일본단과자의특징인데요봄에는벚꽃을소재로한과자여름에는별하늘이나맑은계곡물등을표현한청량감넘치는과자가눈길을끌죠
5: 네맛도물론이지만겉모양도예쁜일본의단과자를여러분도드셔보세요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5: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3: 맛있어.
2: 탐, 유기산토 도코데 아타노? 베트남에 데스.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2: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3: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2: 탐, 유키산토 도코데 아타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2: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2: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2: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はい. 유키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3: おいしそう。
2: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2: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2: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一緒に는
0: 같이,
4: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4: 歌う의
0: 어미가
4: っ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4: 踊ったり
0: 또 춤을 추다,
4: 踊る의
0: 어미가
4: たり가
0: 된 거죠.
4: しました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4: たり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태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4: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5: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5: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4: 홋카이도で
0: 는 홋카이도에서
4: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5: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4: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4: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たり형이고요.
4: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4: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たり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4: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たり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4: 買い物をする
0: 하다의 たり형은
4: したり입니다.
0: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4: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たり형은
4: 泳いだり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5: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맛있어.
4: 맛있어는
0: 맛있겠다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4: 오이시라고
0: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라고 말할 때는
4: 오이소라고
0: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메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오이소.
2: 다음 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3: ベトナムです。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3: はい。 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6: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정부는 다카이치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유엔 총회가 개최 중인 미국 뉴욕에서 일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정식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짧은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래 처음입니다. 또 정식 회담은 지난 3월 다카이치 수상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한 이래 열리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도널드가 일미 동맹에 매우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아시아도 포함해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일미 동맹의 공고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일미 관계에 대해 AI나 반도체, 중요 광물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전보장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강화를 더욱 도모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이 7년 연속으로 최대 대미 투자국인 것 등을 설명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안보 면에서는 일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강화를 향한 대처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세와 관련해 양 정상은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경제 안보를 포함한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계속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이 ICC에 대해 언급하고 법의 집행

0: 이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을 토대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조선 정세에 대해 핵 미사일 문제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담에서는 그 밖에도 국제 금융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최근 제재 등으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반미적이고 사악한 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라고 주장하며 회원국에게 탈퇴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22일에 가진 연설에서 아카네 토모코 씨가 소장을 맡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우리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않는 반미적이고 사악한 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로 인해 미군 병사 등이 수사를 받거나 본보기를 위한 재판을 받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ICC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즉시 이 불량한 자의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탈퇴하도록 요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아카네 소장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ICC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AI 개발과 관련해 미국은 AI를 관리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말해 각국의 주권을 넘어 AI를 규제하려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향후 AI를 SI, 슈퍼지능이라고 부르겠다며 SI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중국과 그 밖의 국가를 크게 리드하고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나는 산업혁명을 웃도는 기술의 성장을 억누를 생각은 없다고 말해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법무부 등법 집행기관을 통해 주의 깊게 감시해 갈 것이라며 안전성에도 배려한 형태로 세계를 리드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25호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도와 이즈 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재해와 강의 범람에 의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피해도 잇따라 23일 오전 10시 시점에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 이바라키현에서 500여 채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강한 세력으로 접근한 태풍 25호의 영향으로 이즈 제도와 간도에는 장시간에 걸쳐 발달한 비구름이 걸려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이즈 제도의 오오시마마치에는 21일에 한때 레벨 5 토사재해 특별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즈 오오시마의 48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832mm로 예년에 9월 한 달분의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4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지바현 이치하라시의 우시쿠에서 392.5mm 등 모두 8개 지점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아 가나가와현과 지바현을 중심으로 토사재해와 강의 범람이 잇따랐습니다. 이 폭우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는 토사재해가 잇따라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계속해서 수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G7, 주요 7개국 외상회의가 뉴욕에서 열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등의 지역 정세와 관련해 연대해 대응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또 중동 정세에 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를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0: 북조선이 20일에 실시했다고 밝힌 신형 무기 시험과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극초음속 비행 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의 개량형으로 최종 비행거리가 약 1000km에 달해 일본의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남자 하키 경기 전에 경기장에서 한국 국가 대신 북조선의 국가가 흘러나온 문제와 관련해 대회조직위원회는 한국선수단에 문서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0: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쯤부터 약 35분간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서영경,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3: 맛있어.
2: 탐, 유기산토 도코데 왔다노? 베트남데스.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2: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3: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2: 탐, 유키산토 도코데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2: 베트남데스.
0: 베트남요.
2: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2: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はい. 유키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3: 美味しそう。
2: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2: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2: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一緒に는
0: 같이,
4: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4: 歌う의
0: 어미가
4: っ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4: 踊ったり
0: 또 춤을 추다,
4: 踊る의
0: 어미가
4: たり가
0: 된 거죠.
4: しました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에

0: 다리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다리는 태형의 어미 태를 다리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2: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3: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 온천에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홋카이도에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2: 홋카이도에는
0: 홋카이도에서
2: 何をしますか?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3: 하이킹을したり 온천에入ったり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2: 하이킹을したり는 하이킹을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다리형이고요.
2: 온천에入ったり는 온천에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다리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2: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킹을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하이킹을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2: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다리형은
2: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2: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다리형은
2: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맛있어.
0: 맛있어는 맛있겠다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2: 오이시라고
0: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라고 말할 때는
2: 오이소라고
0: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메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오이소.
5: タム、 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6: ベトナムです。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5: そうだったの。
6: はい。 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 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